야옹스님 다녀가 주셨어요. 리센네의 데자부, 프리스타일에, 그리고 그 후 청해 주셨어요. 토보님 오늘도 잘 듣습니다. 아침에 조금 바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리센네의 노래 러버택이 나갔어서 핑클의 영혼으로 야옹스님이 예, 바꿔 주셨네요. 아침부터 많이 바쁘시군요. 애기 챙기랴, 신랑 출근 준비 챙기랴, 하루 시작하기도 전에 할 일이 한가득이죠. 육아하면서 집안일까지 함께 챙기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데 아침부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바쁜 일들 하나씩 잘 마무리하고 나면 잠깐이라도 여유로운 시간이 찾아오겠죠. 오늘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만 천천히 해나가면 좋겠네요. 8월의 마지막 날 기분 좋게 잘 보내고요. 야옹스님도 건강 잘 챙기면서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꽁치님 다녀가 주셨어요. 박정현의 가슴에 사는 사람, 백아연의 눈물도 사랑인 걸, 유성은의 사랑이 자라서 청해 주셨습니다. 터보님 안녕하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 때 먹을 국 데피고 계란 고구마 삶고 잠시 누웠는데 깊은 잠이 들어서 아침 8시 5분경에 깼어요. 깼는데 주변이 너무 밝아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늦었네 그런 생각이 들었으나 그래도 너무 늦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대기하다가 오전 일과 남아있는 거 해야겠어요. 오늘은 오전 10시쯤 엄마 모시고 치과 다녀와야 합니다. 이가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터보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새벽에 일찍 깨서 아침 식사 준비해놓고 잠깐 누웠는데 깊이 잠드셨나 보죠. 그래도 다행히 너무 늦지 않게 깨셨으니 한숨 돌리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할 일이 남아있고 어머니 모시고 치과까지 다녀와야 하니 하루가 꽤 바쁘겠어요. 어머니 치과 진료 잘 받으시고 꽁치님도 이것저것 챙기느라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8월의 마지막 월요일 남은 일들 잘 마무리하고요. 오늘 하루도 안전하고 기분 좋게 보내세요. 특히나 이동할 때 너무 서두르지 말고요. 광주도 오늘 비 소식이 있죠. 예,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신청곡 사연란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방송 10시부터 12시 방송은 떼띠한 바다비님 방송입니다. 바다비님 앞으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사연들 많이 전해주세요.

시호님 다녀가 주셨어요. 안재욱의 친구 청해 주셨네요. 8월의 마지막 날을 함께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한 달 동안 수고 많았고 오늘은 8월 기분 좋게 잘 마무리되는 기분 좋은 하루 되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9월도 좋은 일과 웃을 일이 많은 그런 한 달 되길 바라고요. 월요일이라 더군다나 월말이라 조금은 바쁘고 피곤할 수 있겠지만 한 주의 시작도 힘차게 열어가면 좋겠습니다. 시호님도 오늘 하루 기분 좋게 보내고요. 이번 한 주도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오늘도 화이팅!

마지막 사연 구름이 썬데이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청해 주신 곡이 For You의 In My Heart, 블랙비트의 In The Sky, Fly To The Sky의 Condition Of My Heart 청해 주셨네요. 이제 장거리 운전 힘든 나이가 되어가나 봅니다.

장거리 운전이 예전같지 않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죠. 체력도 그렇고 집중력도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물에서 버티기보다는 중간중간 충분히 쉬어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운전을 참 좋아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딱 한 2시간 정도가 한계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장거리 운전할 때는 무조건 피곤하다 싶으면 쉬어가야죠.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도착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오늘도 무리하지 말고 컨디션 잘 살피면서 편안한 하루 되길 바랍니다. 8월의 마지막 날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9월은 건강과 여유가 함께하는 한 달이 되면 좋겠네요.

오늘은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이면서 8월을 마무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장마처럼 길게 이어진 비 때문에 몸도 마음도 조금 축 처지는 기분이 들 수는 있겠지만 오늘은 무거운 마음 잠시 내려놓고 기분 좋게 한 주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8월의 마지막 날도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9월에는 좀 더 맑고 좋은 일들이 많이 찾아오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남은 하루도 힘내시고 건강 잘 챙기면서 기분 좋은 월요일 보내세요. 저는 내일 하루 쉬었다가 수요일 아침 8시에 반갑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게시판 사연 주시고 추천과 선물 보내주시고 함께 해주신 모든 하늘우수 가족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어지는 방송 바다비님과도 행복한 시간 함께 하시고요. 오늘 여러분께서 만나는 모든 분들과 기분 좋고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라며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곁을 지키는 하늘우수 24 저는 터보였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다비예요. 한주 시작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8월의 마지막 날이죠. 이제 곧 가을이 올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나의 첫 마디를 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아무랑 얘기할 사람도 없고 또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한꺼번에 일타쌍피 일타 100피, 일타 1000피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러 왔고요.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들과 비오는 오늘 바다비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가 오면 생각나는 노래가 세 곡이 있어요. 비가 오면 이 노래 앞자키가 틀었나? 이 노래 앞자키가 안 틀었길 막 이렇게 비는 노래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 노래가 나가면 아 맞아 비 오는 날 이 노래 꼭 나오더라 약간 이런 느낌이겠죠?

어쩌겠어 뒤늦게 후회나는 거지 떨어진 놈처럼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저서야 나도 그치겠지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저서야 나도 그치겠지

저는 비가 오면 오승화의 비가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듣고 싶다.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비가 오면 비스트를 좋아하진 않지만 비가 오는 날에는 꼭 듣고 싶은 노래. 헤이즈의 노래를 많이 선곡하진 않지만 비가 오는 날에는 꼭 듣고 싶은 노래. 뭐 그렇습니다. 오늘 한 주 시작 월요일, 여러분의 월요일은 어떠신가요? 저는 어제 그 나이트 근무하고 약간 보상 심리 막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파에 널브러져서 TV 봤는데 갑자기 또 닭발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닭발 시켜 먹고 맛동산 먹고 수박 먹고 자두 먹고 마구마구 막 먹었죠. 예, 그리고 나서는 또 커피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간을 보니까 저녁 7시인가 8시 정도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반짝반짝 반짝거리는 눈으로 새벽 3시까지 TV를 봤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약간 후회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 내 머리는 지금 어디? 나는 지금 안드로메다? 아니야, 방송해야지, 열심히 하자. 예, 그런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해요. 나는 왜 열심히 일하는가? 나는 왜 먹고 싶은 걸 참는가?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가끔은 일탈은 괜찮아. 그러면서 예, 새벽 3시까지 열심히 TV 봤죠. 아침에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아니, 눈은 떠졌는데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예. 지금 커피 한 잔 들고 왔고요. 방송하면서 돌아와 돌아와 정신아 돌아와 빨리 돌아와 그렇게 제 자신에게 또 이야기 나누면서 열심히 여러분들과 웃고 떠들겠습니다. 원래 일상생활에서의 일탈은 좋지 않다. 피곤하게 한다. 하던 대로 하고 살아야 된다. 그게 맞구나. 비가 오는 월요일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자키. 와와와 정신줄 돌아와. 여러분 돌아오세요. 여러분들께서 돌아오셔야 될곳 하늘호수 방송국, 그리고 저는 바다비입니다.

요즘 TV 틀면 대부분 트로트가 대세잖아요. 정말 많은 트로트 프로그램이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그런 와중에 우리 흑장미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발라드, 예, 발라더들이 또 부르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잖아요. 다양한 분들이 많은 노래들을 재해석하거나 또 자신만의 노래를 들고 나와서 그런 경연대를 펼치는데 근데 그 리메이크를 많이 한다는 거, 많은 분들께서 노래를 따라 부른다는 거, 그건 아마도 그만큼 인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겠고 또 누군가에게는 가슴이 콕 박혀서 자기만의 곡으로 재해석하면서 그 노래가 역주행이다 라고 그런 말들 참 많잖아요. 어느 순간에는 인정받지 못하고 남들이 많이 알아주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노래를 부르면서 인기가 있어지고 또 누군가가 자신만의 스타일로 또 다른 버전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인기를 얻게 되는 곡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가을이 되면서 뭔가 분위기 있고 가을이 되면서 뭔가 좀 잔잔한 그런 노래들로 또 많이 이루어지겠죠.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의 변화에도 노래가 다양하게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인이 엄마. 오랜만에 뵙는 듯 합니다. 여기 어제 오후에 갑자기 비가 마구 내리더니 바람도 힘차게 불어 창문들 다 닫았는데 금방 그치는 거 있죠. 오려면 계속 오던지. 에휴, 이렇게 쬐끄먹고 말 거면 왜 우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번 한 주 힘차게 가봅시다. 비가 많이 내리고 비가 쬐끄먹고 막 그거는 그닥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왜 그거 있잖아요. 소나기가 팍 지나가고 나면 햇살 그리고 불어오는 바람이 어찌나 시원한지. 근데 비가 어마무시하게 내렸을 때는 오히려 그 습함이 더 많고 아 후덥지근해. 아 숨 막혀. 막 이런 느낌이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날그날 기분 상태에 따라

어느 날은 비가 많이, 어느 날은 비가 조금, 뭐 그렇게 다양하게 오는 게 아닌가 싶네요.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조성모의 우요일의 비가. 이 노래 제가 들어봤는데 노래가 약간 재즈풍에다가 약간 좀 뭔가 한잔해야 될 듯한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성시경의 사랑해서 슬픈 날 두 곡 전달해 드릴 거고요. 바로 내일의 청춘연가까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필사마님의 신청곡이죠. 비욘 에이퍼의 뷰티풀 타겟, 에이핑크의 러브 미 모어로 오프닝 활짝 열었습니다. 데니스 프로젝트의 땡땡이 치던 날 준비해 드릴게요.

반갑습니다. 꽁치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엄마 모시고 치과 병원에 갔다 와야 합니다. 버스가 없는 곳이라서 걸어서 가야 합니다.

토탈 왕복으로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상당히 걸어야 하는데 엄마는 다리 아플 것 같은데 괜찮다면서 오전 걷기 운동 가셨습니다. 아무튼 저도 나갈 준비하고 나가봐야겠네요. 바다비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제가 회사에 출근하면 굉장히 많이 걷거든요. 적게는 15,000보, 많게는 22,000보까지 걸어봤어요. 네, 그 근무가 보통 이제 3일 연장 이렇게 가는데 그 2만 보를 걸을 때는 근무 시간이 조금 더 길어요. 뭐 예컨대 8시 출근해서 밤 9시 아니면 9시 출근해서 9시, 그러니까 12시간에서 13시간, 그 중에 휴게시간 빼고 11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걷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또 좀 약간 촐랑촐랑 되는 스타일이라서 그 엉덩이가 좀 약간 가벼운 그런 편이어서 굉장히 좀 오락가락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너무 많이 걸으면 족저근만염 이런 거 진짜 많이 오거든요. 근데 어쩌다 한번 하시고 저녁에 오셔서 스트레칭 좀 하시고 그리고 족욕이라고 하잖아요. 뜨거운 물에 좀 약간 담가주시고 그러면 그 혈액순환도 도와주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괜찮아지시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뭐 이렇게 비가 오고 하는 날에는 저녁에 따뜻한 목욕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달빛바다님 아주 오랜만에 저번주에 뵙고 이번주에 뵙고 일주일 만에 아주 오랜만에 뵙습니다. 비가 내리니까 바다비님이 오시는군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아자아자 화이팅 고맙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신청하신 노래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BTOB의 멤버 서은광씨가 노래를 한 곡 부르기 때문에 바로 연결돼서는 안전해드리고요. 조금 뒤에 전달해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그 이노래가 굉장히 자주 나와서 검색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땡땡이 치던 날 데니스 프로젝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숲속의 마음 부른 조선 힙합 약간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멜론에서 데니스 프로젝트 네이버에서 내 땡땡에서 데니스 프로젝트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땡땡이 치던 날이 노래는 안 뜨거든요. 그리고 원래 데니스 프로젝트의 노래 자체가 굉장히 좀 애잔하고 막 가슴 아픈 그런 노래들이 굉장히 많은데, 짝퉁 데니스 프로젝트인가요? 멜론에도 정말 안 떠요. 데니스 프로젝트의 땡땡이 치던 날. 가사 한 말이 그 일반적인 데니스 프로젝트의 노래가 아니라 데니스 프로젝트 짝퉁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가끔씩 제가 생각이란 걸할 때가 있거든요. 평소에는 그냥 생각 없이 막 이렇게 들려드리다가 데니스 프로젝트가 이런 노래를 부른다고? 그러면서 막 검색해보니까 맞나? 이 노래가? 여튼 좀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꺄악! 우리 다비언니다. 다비언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네요. 제가 사는 곳은 비가 오지 않고 날씨가 화창하고 좋습니다. 비는 어제까지 왔어요. 지난주 토요일에 퇴원하고 집에 오니 너무 너무 너무 좋네요.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집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는 잠을 잤어도 새벽에 깼거든요. 이제는 허리 관리를 잘해서 다시 아픈 일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언니, 한 주간 잘 보내시고요. 남은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그럼 방송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리플 아직 못 달았어요. 곧 달아드릴게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 우리 집. 세상에서 가장 편한 곳, 우리 집. 그리고 가끔 외로움을 더 깊게 하는 곳, 그것도 우리 집. 예, 우리 집이 그렇게 희노애락을 주관하는 그런 곳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같이 사는 분께서 그런 말 하시거든요. 허리 아픈 거랑 먹는 거랑은 상관없어. 아이언님도 그러신 건 아니셨나요? 허리 아픈 거랑 먹는 거랑은 일절 상관없다고. 허리는 그냥 누워서 쉬면 되는 거지만, 여튼 그러면서 빵 사와라, 과자 사와라, 뭐 사와라 마구마구 그랬는데, 근데 아시죠? 허리 아프신 분들, 살찌면 허리 많이 아파요. 그리고 이렇게 허리를 고추 세우면서 걸으셔야지만, 그리고 많이 걷기를 하셔야지만 허리가 단단해진다는 거. 그리고 다양한 스트레치 운동법 확인하시고 관리를 하셔야만 아프지 않다는 것. 허리랑 먹는 거는 상관없어. 먹을 거 없나? 맛있는 거 없나? 이러시면 허리가 계속 아프다는 거 잊지 마세요.

꿈꾸는 마음으로님께서 신청곡 주시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나

반갑습니다. 와우님, 오랜만에 뵙네요. 목이 살짝 간질간질해요. 그래서 이렇게 장기침을 잠깐 하고 싶은 그런 마음. 안녕하세요, 와우님. 비가 와요. 추적추적. 덕분에 기온이 많이 떨어졌어요. 오랜만에 낮에도 시원하겠어요. 빗길 조심하시고요. 한 주도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바다비님이라고 해주셨고요. 예, 저는 오늘은 운전할 일은 없고요. 아, 산책, 비가 그치면 어제도 산책하러 나갔는데 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빗길이다 라고 하면 비가 그치고 난 뒤에 산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와우님께서도 예, 걸음 걸을 때마다 넘어지지 않게 비 오는 날 미끄러져도 뻗었다 왜 그 있잖아요. 얼음 온 날, 겨울에 얼음 온 날 이렇게 미끄러졌다 뻗었다 아이고 창피해 약간 그런 것처럼 빗길도 그런 거 있잖아요. 조심조심 잘 걸으시고요. 잘 쇼핑? 뭐 쇼핑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슈퍼마켓 그리고 집 지우시는 거 그리고 산책 뭐 이런 거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여튼 음악 들으면서 천천히 조심조심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찬바람 불고 시원해지면 더더더더 산책하기 좋겠죠? 그러기 전까지 그래도 아직은 집 안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신청하신 노래 준비해놓고 있어요. 은지님께서 듣고 싶은 곡이 있어서 청곡합니다. 남은 시간도 잘 들어요 라고 해주셨고요. 오늘 성시경의 노래는 저 오늘 이 노래 처음 들어봤거든요. 사랑해서 슬픈 날 준비해드려서 오늘은 엄정화 페스티벌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비가 오락가락해요. 올 것도 같고 그칠 것도 같고 이러다가 나가면 막 쏟아질 것도 같고 지금 시간 11시 30분 달려가고 있습니다. 점심 식사 앞두고 있고요. 오늘 점심 메뉴는 뭐가 되실까요? 비가 오는 날이닌 칼국수? 만둣국? 네, 뭔가 좀 따뜻한 걸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지금 시간 11시 30분이니까 빨리빨리 고민하세요. 나 오늘 점심 뭐 먹어? 나 오늘 뭘 먹어야지? 아, 빨리빨리 고민하셔서 점심 후다다닥 드시고 12시부터 방송하시는 스타비님 방송 시간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아리 아빠 지금 들어오셔서 엥? 다비님이네요? 좋아요? 행복해요? 꿈꾸는 마음으로님,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좋죠? 프라비다님께서 우산 챙겨 나가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비가 안 좋잖아요. 머리에 맞으면 머리도 빠지고 그러니까 근데 프라비다님의 말씀처럼 꼭 우산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님께서 대화방에서 수고하고 계시고요. 앞방송하신 터보님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오후 내내 고생하실 흑장미님, 다음 방송하실 스타비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우님 오랜만에 뵙고요. 아미, 하늘도 아미님 반갑습니다. 햄바오님, 나야님 계셨네요. 난 나야. 햄바오님 이 땅게요. 안 땅게요. 정인이 엄마 계시고요. 비주맘님, 유리님 어디 숨었지? 서글이 잡았다 하기 전에 후다닥 나오시기 바라고요. 상현이님, 달달한용님, 아까 여기 저 있다구요 라고 하신 우리 흰수영 고래님, 희아님, 예, 하트 감사합니다. 쿵쾅쿵쾅쿵쾅 빨간. 오늘 수제비 꿈꾸는 마오루님께서 또 추천하고 계시고요. 흰수영 고래님, 오늘 점심은 칼국수냐 수제비냐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빌라르님 계시고요. 유니님, 구리구리 동굴님, 참이슬님, 날자님 궁금해요. 누가 궁금해요? 나? 우유라님, 늑대와 추물님, 오늘 안전운행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요즘 앙스리님 잘 안 오시더라고요. 잘 계시는가? 야간비용님, 오늘 비가 많이 와서 오토바이 운전 엄청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발머리님, 부처님, 낭만늑대님께서는 비가 오락가락하니까 이럴 때는 가락국수 드셔야 된대요. 아, 갑자기 막 생각난다. 예전에 그 서대전역에 잠깐 정차하면은 막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우동, 가락국수 말고 우동 먹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낭만이 좀 없어서 약간 아쉽습니다. 우리 낭만늑대님 운전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욕심쟁이님, 바느라차차님, 루예쁜님, 꽁치님, 불사신님, 마스님, 짱가님, 버드나무스님, 레선이님, 우주인 이형님, 희아님,

블루스케일님, 아 우리 이쁜 돌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우리 호이호이님, 예 반갑습니다. 호이호이 병아리 아빠 윤강수님 함께하고 계세요. 숨 뒤에 아픔이 있어. 이시아님 잘하고 계시고요. 다음 방송하실 루스타비님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계시니까 게스판 데이트 호이호이 예 지금부터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호이호이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이곳 하늘호수 방송국 비가 와서, 예, 바다 비가 왔고요. 비가 와서 스타비님께서 오실 예정입니다. 비가 와서 더 듣기 좋은 방송, 여러분은 하늘호수 방송국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12시까지 함께합니다.

행복하셨어요? 즐거우셨어요? 오늘 바드비 가입 FM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쁜 놀림께서 2시에 방송하시는 건가요? 그런 건가요? 와, 시간표 보고 굉장히 많이 좀, 아이고, 우리 장미 고생하겠네. 음악 그랬는데, 우리 흑장미님 오늘 6시에서 밤 12시까지 6시간 방송합니다. 쓰고, 대단해. 방송 시간표 변동 있고요. 2시까지 스타비님, 2시부터 4시까지 이쁜 놀림, 그리고 악마님, 흑장미님 방송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릴 거고요. 금요일 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러 올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기운차게, 여러분,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면서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8월 마무리 잘 하시고요. 9월, 우리 또 행복하게 또 만나요. 자, 올라 계신 여러분, 고마웠어요. 다음 시간에 우리 또 함께 해요.

The sky has been covered.

행복은 습관이다. 그것을 몸에 지니라. 엘버트 하버드가 남긴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을 어느 날 우연히 찾아오는 특별한 순간이라고 생각하곤 하는데요. 좋은 일이 생겨야 행복하고 원하는 것을 가져야 행복하고 모든 일이 내 뜻대로 풀려야 행복할 것 같지만 어쩌면 행복은 기다린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연습해서 만들어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별것 아닌 일에도 참 다행이야 라고 생각해보고 누군가의 작은 친절에도 고맙다고 말해보고 힘든 하루 속에서도 괜찮았던 순간 하나쯤 찾아보는 것. 그렇게 작은 감사와 긍정이 하루하루 반복되다 보니

2026년 8월 31일 월요일입니다. 앞서 방송하신 바다비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방송 이어갑니다.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립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 간곡 이상 선곡해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송출되고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주세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래핑만인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호수는 준 FM스타일 방송국으로 많은 분들께서 들어주고 계시며 특히 매장에서 들으시는 경우가 많아 선곡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함께하는 지금 시각은 오후 12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칙칙폭폭 출발합니다. 스타비의 가요홀릭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말에 비가 세차게 내리던 부산이 오늘은 햇볕은 쨍쨍 모래하는 반짝이네요. 올해를 시작하며 세웠던 목표를 생각해보니까 현재 반 정도는 달성한 것 같습니다. 100%까지는 못하더라도 후회는 안 남고 그런 의미 있는 한 해이고 싶습니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피사마님께서. 네, 저는 오늘 글쎄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만큼 열심히 잘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조금 더 목표가 더 달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약간의 욕심이 생깁니다. 이번 연도에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행운의 기운을 막바지까지 꼭 끌고 가고 싶어요. 사실 초반에는 좀 어려웠습니다. 잘 다니던 제가 다니던 그 학원이 네 이제 폐업을 하면서 금전적인 어려움이 좀 생길 뻔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를 알아봐 주시는 좋은 분을 만나서 제가 이렇게 좀 유지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 회사에서 지금은 제가 프리지만 나를 정규로 고용해주면 좋겠다 이런 발칙한 상상도 좀 해봅니다. 바람난 이선생 저스트 댄싱 슬러시의 파란 조선힙합의 이래도 땡땡 저래도 땡땡까지 만나보셨습니다.

피사마님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요. 원하시는 일들, 바라는 일들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태연의 You Are 신청곡으로 주셨어요. 벌써 점심시간이 되었는데요. 식사는 잘 챙겨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든든하게 식사 잘 드시길 바랍니다. 신청곡 감사해요.

83G의 너를 위한 약속, 슈퍼주니어 쏘리쏘리 유리님의 신청곡을 함께했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 거죠? 많이 바쁘신 거죠? 바쁘셔야 합니다. 대박나세요. 신청곡 참여 감사합니다. 아스트로의 널 찾아가, 그리고 베리베리의 트리거, 그리고 템페스트의 배드뉴스 주셨습니다. 꽁치님의 신청곡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침을 부실하게 먹었더니 배가 너무 고픕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의 치료 다 받으시면은 주변에서 뭘 좀 먹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방송도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어머니 그 치과 치료 다 하시고 나서 식사 바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꽁치님은 괜찮을 텐데. 네, 부담스럽지 않은 걸로 맛있는 걸로 잘 드셨으면 좋겠어요. 신청곡 이어갑니다.

오늘 수업이 있는 날이거든요. 한 2주 정도 공백기가 있는 다음에 하는 수업이라서, 아이들한테 좀 처음에 기초를 조금 다져줘야 될것 같긴 한데. 결론적으로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일찍 출근해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건지 좀 계획을 세워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침부터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꾸물었대다가 준비가 아직 덜 됐어요. 그래서 방송하면서 간간이 수업 준비도 조금 하고, 그리고 나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각하지 말아야지. 오늘 빨리 가야지. 마음 먹으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덕분에 여러분의 신청곡 참여가 좀 많아서, 네, 좀 수월하게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꿈꾸는 마음으로님의 신청곡 이어갑니다. 비주의 누구보다 널 사랑해. 그리고 NRG의 사랑 만들기. 파파야 사랑 만들기 이어갑니다.

스타비의 가요올릭입니다. 박장현, 박현규, 러브이즈, 이홍기, 마리아, 창민의 모먼트 함께했습니다. 핸더우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2시 이후에는 외근 예정이에요. 그 전까지는 잘 들을게요 하셨습니다. 저도 2시 이후에는 외근 나갑니다. 출근해야 돼요, 2시에. 오늘은 근무 시간이 좀 깁니다. 10시에 끝나거든요. 과연 오늘 안에 집에 돌아올 수 있을지 좀 걱정인데요.

차편을 제대로, 네, 잘 타야겠습니다. 지난번인가 잘못 타가지고, 네, 한참 뺑뺑 돌다가 결국에는 12시가 넘어서 집에 돌아왔는데요. 오늘의 목표는 오늘 안에 집에 도착하기. 햄버우님도 오늘 안에 집에 도착하시는 거죠? 신청곡 잘 들어봤습니다. 타변이 안녕하세요. 어제 저희 집에 물난리가 났어요. 비가 왔었는데 싱크대와 화장실에 있는 하수구가 막혀서 방이며 부엌이며 물이 다 새고 이불, 새 옷, 매트 뭐 이런 것들 다 버렸습니다. 그 덕분에 빨래방에서 4만 원이나 썼어요. 매트랑 밥솥은 새로 사야 되는데 번거로워졌네요. 하셨습니다. 어떡해요, 은지님. 정말 피해가 크네요. 저희 집에는 그 옥상과 그리고 또 이제, 네, 꼭대기층이기 때문에 사실 물난리라는 것은 나지 않는데요. 제가 감추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 신랑 몰래 감추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집이 그 바닥이 마룻바닥인데요. 마룻바닥이 관리를 잘 못하면 썩더라고요. 한쪽 구석이 약간 좀 나무가 바닥이 썩어가지고 제가 잘 덮어놨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햇빛에도 막 이렇게 한참 말려가지고 뭐 이렇게 약을 뿌려가지고 닦는 것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려놨는데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사 갈때 들통나잖아요. 집이 이게 뭐야 할 텐데 전 아무튼 가려놓은 상태예요. 아무튼 은지님 고생하셨겠어요. 저도 한 번은 뭔가 좀 집안을 정리하면서 곰팡이도 막 나고 해가지고 곰팡이 제거제를 뿌려가면서 막 열심히 좀 닦아본 적도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무튼 은지님 그래도 어느 정도 복구는 되신 거죠? 근데 아깝네요. 옷은 아깝습니다. 신청곡이요. 내가 왜 이렇게 이상희의 곡 준비하고 있고요. 여은의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 은지님의 신청곡 이어갑니다.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 괜찮아지겠죠. 네. 정인이 엄마님 반갑습니다. 밖에는 화창한 날씨인데요. 아들은 힘든가 봐요. 코가 계속 맹맹하고 심해서 약을 얼마나 먹는 건지 낮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힘차게 달려봐요 하셨습니다. 원래 아이는요 계속 감기를 달고 살아요. 그런 콧물이 맺혀 있고 네 열만 안 나면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라나면 그때부터는 괜찮아집니다. 조금 더 커야 돼요. 정인이 엄마님 힘내세요. 김건모 짱가, 박미경 이유 같지 않은 이유, 이승철의 오늘도 난 이어갑니다.

소리가 한 고개 사케니 키스.

점심시간이네요. 점심으로 너구리 한 마리 잡으려고요. 보쌈김치 남은 게 있어서 같이 먹고 치워야겠어요 하셨습니다. 네, 아마도 남은 음식을 처리하고자 하는 네, 저랑 비슷하신 와우님, 그래도 맛있게 드세요. 저는 그 요 며칠 남은 음식을 절대로 먹지 않겠다 다짐을 했는데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특히 아, 맛이 없는 건 버릴 수가 있는데 그 맛있는 맛 알고 있잖아요. 아깝다라는 생각.

들어서 저도 모르게 입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음식들을 봤는데요. 아, 이게 쉽게 끊어지지 않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천천히 시작을 해야 되겠다. 다이어트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무진의 신호등 함께 했고요. 박은빈의 썸데이, 핑클의 루비, 와우님의 신청곡 이어갑니다.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 한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부탁드립니다. 팝, 경음악, 트로트, 랩핑 많은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방송 이쁜 돌림 앞으로, 다음 방송 이쁜 돌림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부탁드려요. 곧 마감할 것 같아요.

욕조에 물 받아서 씻어야겠어요 하셨는데요. 흑장미님, 지금쯤이면 다 씻으셨을까요? 비가 오니까 너무 꿉꿉하네요 하시면서 신청곡 주셨습니다. 진고 불 꺼진 뒤 에릭준의 산바람 타고, 작사가 7부 소주나 한 병 까자. 잘 들었습니다. 아, 이 노래 들으니까요 집에서 뭔가 맛있는 거 먹으면서 편안하게 쉬고 싶어요. 출근하기 싫으네요. 스타비의 가요홀릭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어드리는 방송 이쁜 돌림과도 행복한 시간 계속되세요. 하늘호수 안에서 가요홀릭

0: 그렇죠.
1: 8월의 마지막입니다. 8월 31일. 오늘이 월요일이네요. 월요일은 좀 조용하잖아요. 제가 조금 시끄럽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2시는 흑장미님 시간인데 제가 뺏었습니다. 잘했죠? 우리 장미님은 뜨끈하게 몸을 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전 방송 예쁜 목소리의 스타비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택시 타고 시원하게 원하는 목적지로 가시길 바랍니다. 2시를 시작으로 4시까지 저와 함께 하실 겁니다.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뭐라고 해야 되지? 네, 여튼 뭐 부탁드립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있으면서 통장의 잔고는 왜 늘어나지 않느냐고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다면 어쩌면 조금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서 결과만 달라지길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제와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어제와 같은 일을 하고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으면서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 물론 삶이 마음먹은 대로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바꿀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는 있을 겁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거나 불필요한 지출 하나를 줄이거나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거나 지금보다 한 걸음 더 움직이는 것. 통장의 숫자도 인생의 모습도 결국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결과일 테니까요. 내 통장의 숫자가 늘어나길 원한다면, 나에게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면 먼저 오늘 어제와 조금 다르게 살아보셔야 합니다. 똑같은 하루를 살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작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변화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 어쩌면 인생을 바꾸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의 작은 행동 하나일지도

방글방글 돌루나 하시면서 후라이팬이 다녀가셨습니다. 근데 치어리더 정소라님이 누구시죠? 어느 구단의 치어리더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정설아 치어리더만큼 이쁜 우리 방글방글 이쁜 돌루나 좋은 소식이 들려서 너무너무 기분이가 좋습니다. 항상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마음이 놓입니다. 방송 중간에 외근 갑니다. 나가기 전까지 잘 듣고 외부에서도 잘 들을게요 하시면서 우리 햄바오님 다녀가셨습니다. 제 방송만 되면은 토끼죠? 여튼 누구보다 누구만큼 늘 이쁘다고 해주셔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0: 싶다.
1: 누나 몸은 괜찮으세요? 라고 다녀가신 호이호이님. 네. 그래도 좋은 소식 들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진짜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여긴 날씨가 너무 습해요. 다시 장마가 오는 느낌이랍니다. 온몸이 축축하지만 누나 목소리 들으면서 오늘도 화이팅 해볼게요. 목소리 들려주셔서 고마워요. 힘내요 우리 하시면서 네 오늘도 두 손가락을 휘저으면서 네 저한테 혼도 나면서 이렇게 다녀가셨습니다. 같은 나라인데도 굉장히 아래 위가 날씨 차이가 엄청난가 봐요. 여기는 해가 쨍쨍한데 위쪽은 상당히 흐린가 봅니다. 여러분들 그 기온차가 심한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신청하신 곡 세 곡 함께합니다.

제가 참 별 들어가는 노래를 좋아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필사마님께서 별에 관한 노래 한 곡을 또 청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쁜 돌림, 검사는 잘 받으셨는지요? 이쁜 돌림은 하늘호수의 별이라서 그게 이쁜 돌림이라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방송도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떠있는 별인가요 아니면 슈퍼스타? 죄송합니다. 지금 대화방이 굉장히 조용한데요. 월요일은 원래 좀 조용하긴 하지만 오늘 유난히 조용한 것 같습니다. 다들 발라드 듣고 주무시나요? 좀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몸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참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잠들어 있는 시간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고 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면역 시스템을 회복합니다. 특히 밤 10시와 새벽 2시 사이에 우리 몸에 좋은 면역 세포들도 형성이 된다고 하네요. 자다 깨다 하는 얕은 잠 말고 깊은 잠을 포함한 편안한 수면 과정에서 우리 뇌를 청소해주는 좋은 세포들이 형성이 된다고 하니까 잠자는 시간을 결코 아까워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잠을 줄여가며 열심히 사는 것이 젊을 때는 내가 하루를 더 열심히 알차게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치만 어쩌면 그렇게 늦게까지 눈떠 있는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내 몸을 더 지치고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야만 뇌 청소가 된다는 공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규칙적으로 충분한 잠을 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네요. 내가 잠든 사이 면역 시스템은 다시 힘을 내고 뇌는 하루 동안의 피로를 정리하고 몸은 또 내일을 준비합니다. 잘 자는 것도 노력이고 잘 쉬는 것도 건강을 위한 중요한 선택입니다. 자는 시간을 아껴가며 내 몸을 혹사시키는 일은 없도록 하자고요. 여러분, 우리 이제 늙었습니다. 항상 건강할 수만은 없다는 거 관리하고 또 관리해야 그나마 지금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사연입니다. 정인이 엄마님 다녀가셨습니다. 도련이 안녕하세요. 보고 싶었어요 하시면서 밥은 맛나게 드셨나요? 잘 먹어야 안 아픈 거 아시죠? 회복하셔야 됩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화이팅 하세요 하셨습니다. 늘 애기 보느라 수고 많은 우리 정인이 엄마. 늘 제 건강 걱정 해주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날씨가 덥지만 우리 마지막까지 땀띠 조심하면서 화이팅 하자고요.

지금 현재 인라이브에서 젤리 이벤트를 하나 봅니다. 신청곡 사연란에 뭐 하나 적어주시면 젤리를 짠 하고 하나씩 드린다고 하니까 모아뒀다가 마음에 드는 자키에게 선물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곡 사연란에 바비님, 그리고 어게인 러브님, 그리고 또 패스포드님, 그리고 하루님께서 수고하십니다 하시면서 다녀가셨습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시죠? 방송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흐르는 곡은 글루미 썬데이님의 신청곡입니다. 저보다 한 살 많으신 오늘도 안전운전 하고 계실 우리 오라버니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남규리의 노래, 버즈의 노래,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노래까지 함께합니다.

평생 돈을 벌어다 줬는데도 집에서는 찬밥 신세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들에게 벌어다 준 돈이 얼만데 하고 서운해하지만 정작 본인은 이유도 잘 모르죠. 돈은 통장으로 들어갔지만 마음은 한 번도 집에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밖에서는 말 한마디도 이쁘게 하고

남에게는 웃으며 인사도 잘하면서 집에만 오면 피곤하다는 이유로 짜증부터 냅니다. 밖에서는 세상 좋은 사람처럼 살고 있으면서 정작 가까운 사람에게는 밖에서 남은 감정들만 쏟아내는 거죠. 하지만 돈이라는 게 삶은 편안하게 해줄 줄 몰라도 관계까지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사람은 얼마를 벌어왔는지보다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이 사실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명함은 사라지고 직함은 내려놓고 만나는 사람도 줄어들게 됩니다. 밖에서 받던 대접이 전부 끊기는 그날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밥을 함께 먹고 같은 집에서 늙어가는 사람뿐입니다. 내가 노인이 되어 힘이 없을 때 받을 대접은 지금 본인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밖에서 쓰다 남은 마음은 가족에게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족에겐 가장 좋은 마음부터 쓰시길 바랍니다. 가족에게 받는 대접은 얼마를 벌어왔느냐가 아니라 평생 어떤 사람으로 내가 가족에게 살았느냐의 결과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방송을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온님께서 다녀가셨습니다. 태연의 굉장한 팬이죠. 만약에 라는 곡을 청해 주셨는데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고 싶은 곡 한 곡도 준비를 했고요. 제 신청곡은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방송 이어주실 4시부터 함께 하실 우리 악마님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많이들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신청곡 사연입니다. 청해요 하시면서 비주맘님 다녀가셨습니다. 서인국의 노래와 김장훈의 노래, 이클리스 노래까지 챙겨주셨는데 개 중에 두 곡 준비했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다음 방송 이어주실 악마님으로 방송이 넘어갑니다. 다들 사연과 신청곡 많이들 적어주시고 계시죠? 오늘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진짜로 제가 듣고 싶은 곡 다 들었거든요. 신청곡과 사연도 많았지만 세 곡씩 다 들려드리면서 제가 듣고 싶은 곡도 다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사자성어 중에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 일이 계기가 되어서 오히려 좋은 일이 생김을 잃는 말이죠. 좋지 않은 많은 일들이 꼭 다른 복이 되어 돌아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 필요 없고 건강이 최고인 거 아시죠?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이번 한 주도 신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방송 이어주실 악마님과도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될 때 짠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다시 만날 그날까지 건강하게

네, 여러분의 퇴근 시간을 부르는 여자 악마왔습니다. 비가 보슬보슬도 아니고 많이 내리네요. 오늘 오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지금까지도 비가 옵니다. 주말에는 되게 더웠거든요. 근데 다른 지역들은 비가 많이 왔나 보더라고요. 네, 날씨가 참 후덥지근하고요. 끈적끈적해요. 월요일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근데 여러분의 마음은 상큼하길 바라면서 전방송 우리 상큼한 우리 이쁜 돌님께서 방송을 해주셨어요. 네, 돌 굴러가유. 충청도에서는 그러는데. 네, 우리 이쁜 돌님. 네, 방송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요.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출발해서 6시까지 여러분의 사연과 전국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 퇴근 시간을 부르는 여자. 행복을 즐겨야 될 시간은 지금, 행복을 느껴야 될 장소는 현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좋은 음악이 있어 더 많이 좋은 시간, 한우루스 방송국에서 악마와 함께하는 프리스타일 방송 지금부터 가봅시다.

네, 우리 정인이 엄마 천국까지 듣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악마언니 보니 반가워요. 무지하게 반가워요. 오늘 아들 쌀티밥으로 촉감놀이 줬어요. 있는 집이구나. 재미있게 놀더라고요. 먹고 만지고 즐거워하는 모습 보니까 어지르고 해도요. 치우는 게 일이지만 괜찮아요. 아들만 즐겁다면야. 네, 다음에 뭘 해줄까 고민 중이에요. 쌀좀 줘보지 그래요. 쌀한 가마니, 보리 한 가마니 다 풀어나 봐요. 아, 마냥 행복지, 행복하지만은 않을 텐데. 이번 한주 시작 남은 시간은 화이팅 해보아요. 이따 저녁밥 맛나게 드시고 힘내세요. 화이팅. 저도 쌀티밥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쌀티밥을 한번 주면은, 쌀티밥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쌀티밥을 한번 주면은,

네, 가끔 이게 지직거려가지고 잠깐 만졌는데 끊겨버렸네요. 네, 우리 정인이 엄마, 한 주의 시작, 남은 시간 화이팅 해주셨는데, 우리 정인이 엄마도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재미나게 놀았으니까 내일은 쌀로 한번 아이를 촉감놀이를 해보세요. 좋아요. 바닥만 쓸면 됩니다. 저는 쌀을 주고 싶지는 않았는데 아이들이 그걸 집어다가 해가지고 한참 치운다고 고생했어요. 지금 잘 들리나요? 우리 필사마님 마이크 문제인데 뭐가 선이 안 맞았나 봐요. 지직거리더라고요. 네, 창현 주신 곡 전해드렸고요. 한 주도 우리 화이팅 합시다. 필사마님 반갑습니다. 우리들의 퇴근알람 악마님 힘들었던 월요일 근무를 마치고요. 퇴근길을 함께합니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저도 월요일부터 힘들었어요. 오늘 단체 예약이 있어가지고 돌솥으로 해서 나가다 보니까 팔이 아파 죽겠습니다. 우리 필사마님도 고생

고생하셨고요. 저도 고생했고요. 우리 한 달, 아니 한 달, 8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 8월 한 달도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 우리 필사마님도 안전운전하면서 즐거운 퇴근길 함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연 우리 꽁치님이 다녀가셨는데 꽁치님 사연 소개해드리기 전에 세 곡을 듣고 사연을 가지고 또 청곡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꽁치님 반갑습니다. 악마님 안녕하세요. 잠시 시간 내서 사연 신청곡난 다녀갑니다. 엄마 치과 치료 받으시게 하려고요. 하루 종일 진땀 고생하고 왔습니다. 이제 좀 쉬면서 대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악마님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아이들도 치과를 싫어하고요. 어른들도 치과를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처음 기계 소리 듣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장시간 치료받아야 되는 그런 고통? 시간?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치과 치료를 받으면 맛있는 걸 많이 못 먹어요. 한쪽으로 씹으세요. 막 이러니까. 신경 치료는 또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치료받기 싫으실 겁니다. 그래도 우리 꽁치님이 계셔서 치과 치료 야무지게 잘 받고 오셨으니까 저녁에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좀 든든한 걸로 저녁 식사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행복한 시간 쭉 이어가시고요. 한 주도 힘차게 우리 화이팅 합시다.

네, 제가 있는 지역이 비가 와서 그런가요? 갑자기 컴퓨터가 말썽을 부리네요. 네, 좋은 음악 듣고 계시는데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네, 평택 민수 얼굴은 아이돌님의 천국 흘러나오고 있고요. 오늘같이 이런 창밖이 좋아, 비가 오니까. 그러게요. 비 피해 없이 그냥 비만 오면 좋은 건데 비 피해가 많으면 이 비가 싫겠죠? 네, 다들 비 피해 없도록 단둘이 잘 하시고요. 우리 아이돌님도 네, 창밖에 빗소리 들으면서 행복한 오후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꽁치님의 천국이 흘러나고 있는 도중에 음악이 끊겨서 너무너무 미안하고요. 타이밍 시간 봐서 다른 곡들로 해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유리님께서 청해주신 곡이 있는데, DJ DOC 겹치는 곡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와우님의 청곡을 먼저 듣고, 우리 유리님의 청곡은 다음 태포 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네, 유리님 반갑습니다. 새곡 청해 주셨어요? 83즈 19주년 맞죠? 네, 이 곡가에서 전해 드리고요. 행복한 한주 보내시고요. 우리 와우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마님. 우리 아저씨가요? 점심 먹고 바로 퇴근했어요. 조용히 집안일을 하고 싶었는데 쫓기는 듯 집안일을 했어요. 이로 저녁 일찍 차려주고요. 이제 여유가 생겨서 쉬고 있어요. 한 주에 후 힘내시고요. 방송 감사해요, 양만님. 사방님이 일찍 퇴근하셨군요. 어디가 편찮으신 건 아니시죠? 비도 오고 그랬어. 퇴근하신 건 아니시죠? 네, 우리 오붓하게 두 분이 저녁 맛나게 챙겨 드시고요. 행복한 한 주, 그리고 8월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우리 9월에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데이트 합시다.

네, 마지막 사연 우리 햄버우님의 사연이에요. 퇴근길에 들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카스 같은 존재 악마 누나 천국남규입니다. 오랜만에 사연을 해서 만나뵙네요. 그리고 오랜만에 대화방에서 잠깐 인사 나눴는데 요즘 외근 근무가 많나 봅니다. 항상 안전운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외근 중인데 사연 나갈 때쯤이면 퇴근할 것 같아요. 퇴근길에 잘 듣겠어요. 수고하세요. 바람 피러 가게요? 고무신 거꾸로 신으려고? 로미오인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은 로미오인가? 네, 우리 햄버우님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습니다. 한 주도 힘차게 화이팅 하시고요. 즐거운 퇴근길 안전운전 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청해 주신 곡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제 물러날까 합니다. 다음 방송 우리 흑장미님께서 이제 쭉 저녁 시간 롱타임이다 못해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해 주실 거예요. 예쁜 사연들, 천국들 남겨주시고요. 젤리 준대요. 네, 젤리 준다고 하니까 하나하나 모아서 좋아하는 자키분께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그리고 8월 한달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네, 벌써 9월이 기다리고 있네요. 8월 마지막 밤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요. 네, 행복한 8월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9월에 우리 아쉬움이 없도록 우리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즐거운 퇴근길 안전운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저녁도 꼭꼭 챙겨 드시고 행복한 밤, 편안한 밤, 즐거운 밤 우리 흑장미님과 쭉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쉬고 언제 뵐까요? 수요일 날 4시에 데이트합시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어김없이 생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흑장미입니다. 신나는 시간들 되셨을까요? 제가 저녁 준비랑 하느라고 네, 6시부터 7시까지는 댄스 음악으로 전해드렸고요. 제가 요새 방송을 시작하면 AI 곡, 되도록이면 AI 곡들로 댄스 곡으로 준비해서 네, 오픈을 해봅니다. 그래서 네, 신기한 노래들 되게 많죠. AI 곡들이 서슴지 않고 좀 듣기 싫은 소리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네, 한 번씩 듣는 곡들이 속을 시원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노래 세 곡을 준비해서 전해드려 봤고요. 노래 두 곡 더 듣고 올게요. 오늘은 좀 노래도 넉넉하게 전해드리면서 11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11시부터는 음악만 이제 내일 병원을 가야 돼서요. 내일 하루 종일 제가 걸어놓은 노래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네, 오늘 11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할게요. 노래 두 곡 먼저 준비해서 전해드리고 다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철님 좀 지우세요. 자, 두 곡 전에 드렸습니다. 오늘 좀 장시간 방송을 할 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신청곡을 네, 편안하게 한 네다섯 곡 정도 해주셔도 괜찮고요. 전 올리신 지 한 시간 반 정도 지나면 다시 올려주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려봅니다. 신청곡은 10시까지 받도록 할게요. 신청곡 전에 드리기 전에 노래 세 곡만 더 듣고 올게요. 세 곡 더 전해드리고 여러분들 신청곡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불타는 감자님 반갑습니다. 난데없이 들어와서 난데없이 노야 생각 무슨 동요 부르는 줄 알았네 이러고. 자, 여러분들과 거의 AI 노래들로 35분을 함께 했어요. 가사들이 되게 독특하기도 하고 되게 직설적이기도 하죠. 제가 성격이 좀 그래요. 직설적입니다. 그래도 뒤끝 이런 건 없어요. 차라리 이런 사람이 낫지 않나요? 뒤에서 꿍하고 있는 것보다. 자, 오늘 첫 번째 사연은요. 우리 시아님 다녀가 주셨어요. 흑장미님 안녕하세요. 비가 하루 종일 오는 날입니다. 그러게요. 오늘 새벽부터 비 오는 소리가 깼다가 다시 잤거든요. 하루 종일 오네요. 지금도 비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온몸이 또 쑤시기도 하고 내일 또 병원도 가야 해서 욕조에 물 받아놓고 들어가 앉아있는데 갑자기 너무 힘든 거예요. 배도 너무 고프고 그래서 큰 타월로 두르고 나와서 만두국을 끓여 먹었어요. 먹고 들어가 앉아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밥 먹고 들어가 앉아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얼른 씻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한참을 힘들어서 그리고 나서 노래 나가는 동안 설거지도 해놓고 밥도 앉혀놓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장시간 방송 수고하세요 하시면서 네, 비가 오니까 온몸이 욱신욱신 거리기도 하고 나이가 또 나이인지라 그런가 봅니다. 우리 시아님은 안 아파요. 크래커의 난 너와 김수영의 꿈 이보람의 빛의 반대편에서 이렇게 세 곡. 아니 노래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이 곡이 아니었는데 하늘의 봄날에 만나자 이거 아니었나? 네, 세 곡 신청해 주셨는데 분명히 제가 하늘을 올려놨는데 언제 노래가 바뀌었지? 네 곡을 다 준비했습니다. 네 곡 모두 준비해서 전해드릴게요.

다음 신청곡입니다. 우리 시아님 신청곡이 너무 좋아갖고 멍 때리면서 듣고 있었네요. 정말 좋네요. 네, 네 곡 모두 전해드렸어요. 다음은 우리 정인이 엄마님 다녀가 주셨어요. 차태현의 I love you, 엄정화의 몰라, 김현정의 멍 신청해 주시기 전에 데니스 프로젝트의 나이키 운동화 신청해 주셨죠. 그래서 네 곡 모두 준비했어요. 수고 많으세요. 늘 잘 들어요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어요. 밤이라 그런가. 아니 요새 제가 집에 있을 땐 거의 말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방송만 하면 목이 자꾸 잠기네요. 어디가 안 좋은가. 네, 어쨌든 우리 정인이 엄마님 식사는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늘상 아기랑 기싸움 하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네, 신청하신 거 모두 준비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0: 구독 좋아요
1: 한번 부탁드립니다. 꽃게도 결혼을 합니다.
0: 꽃게는 계절을 알아야 합니다.
1: 29년 차 생선 장사에 꽃게 보는 법이 도움됐다면
0: 구독 좋아요

신나는 노래 우리 정인이 엄마님께서 청해 주신 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청곡은 필사마님 다녀가 주셨어요. 고생하십니다. 총사업하시면서 스텔라 엘로라이의 커피 한 잔의 위로, 이세준의 바리케이트, 소수빈의 숨을 하나. 이건 무슨 뜻일까요? 네, 이게 분명히 또 찾아보면 나올 텐데요. 무슨 뜻으로 만들었는지. 이번에 나온 앨범의 곡일 텐데, 봅시다. 가수가 되고 싶어 무작정 부산을 떠나 21살 처음 서울에 올라왔을 때 아는 사람 하나, 내 노래 들어주는 사람 하나 없던, 어설프고 가여웠던 그 시절. 그래서 21이라고 합니다. 이게 소수빈 정규 1집이었군요. 여태까지 정규 1집이 없었나봐요. 그렇구나. 노래를 많이 불러서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여태까지는 정규 1집이 없었고 이제서야 정규 1집이 나온 거네요. 하긴 요새는 정규 앨범 내기가 참 힘들죠. 오히려 AI가 더 정규 앨범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신청해 주신 곡 모두 준비해서 전해드립니다.

좀 전에 신청해놓고 빨리 틀어달라고 난리를 우리 불타는 감자님께서 신청해주신 엠플라잉의 뜨거운 감자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신청곡은 우리 꽁치님 다녀와 주셨어요. 정인님 안녕하세요. 갈증이 심해지는데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별로여서 갈증 심할 때 시원한 물 한잔 하면 좋긴 한데 저는 시원한 물을 계속 마시면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잔은 마시는데 그 이상은 먹으면 소화가 좀 안 되니까 이온 음료를 마시거나 아니면 보르차 종류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나이를 먹을수록 소화도 안 되고 참 그래요. 뭐 짜게 드셨어요? 왜 갈증이 심해지실까요? 좀 이따 시간 내서 편의점 얼음커피 하나 사서 먹어야겠네요. 근데 커피 마시면 갈증 더 심해져요. 커피 마시면서 물도 함께 혹은 이온음료도 함께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물도 냉동실에 넣어서 냉각 중입니다. 너무 차가운 것만 너무 많이 마시면 탈라면 어떡하려고. 장미님 오늘도 좋은 밤 시간 보내세요 하시면서 우리 꽁치님께서 카라의 허니, 에이핑크의 LUV 그리고 에이프릴 파랑새까지 청해주신 거 모두 준비했습니다. 신나게 함께 들을게요.

우리 바람난 이 선생님이 바람났나 봅니다. 갑자기 발라드를 부르네요. 우리 꽁치님의 신청곡 잘 들었고요. 꽃게 결혼하래. 그래요. 루미님 다녀오시면서 신청곡 남겨주셨어요. 포유의 In My Heart, 블랙비트의 곡과 정인호의 헤요 준비해드릴 거고요. 헌병출신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어느 방을 다니면서 신청곡을 하시는지. 저희 방은 신청곡을 한 번에 두세 곡 정도 올려달라고 제가 오실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까먹으시나 봐요. 네, 일단 한 곡만 올려주셔서 한 곡만 준비해드려요. 박강성의 안녕까지 모두 준비해서 전해드립니다.

제가 방송을 안 하고 있으면 모르는데 방송을 하는 중에 점을 찍으시면 정신이가 하나도 없어요. 한 분은 괜찮은데 한 분이 찍으면 계속 찍거든요. 그러니 점을 찍으신 분들은 본인이 직접 삭제해주는 센스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꽁치님 다녀와 주셨어요. 신청합니다, 장미님. 이제 시원하기도 한 8월 31일에 밤 시간이네요. 8월도 다 갔네요. 이제 9, 10, 11, 12. 3분의 1 남았네요, 올해도. 내일은 오전에 많이 바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지역 화폐 충전을 시도하러 가야 합니다. 시원한 음료와 조용한 시간을 보내니까 기분이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병원을 갔다 온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두 달이 지났어요. 그래서 내일은 또 약 타러 가야 합니다. 오랜만에 병원에 가는데 갈 때마다 부모님 만나서 같이 점심도 먹고 여튼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약 타오고 그러면 시간이 하루가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은 여러분들이 계속 제 음악만 들으셔야 돼서 노래를 어떻게 섞어놓고 가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네요. 장미님 오늘도 조용하고 편안한 밤시간 보내시고 내일도 힘나는 하루 보내세요 하시면서 우리 꽁치님 다녀가 주셨어요. 요새 굉장히 조용하세요. 기분이 별론가? 근데 요새 다들 그런 것 같아요. 날씨 때문인지 다들 기운이 없고 우울하고 짜증이 많아지는 오히려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많이 그래요. 요새 들어 더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 자꾸만 자존감이 낮아지는 그런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도 이겨내야겠죠?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니까. 우리 꽁치님께서 청해주신 곡 듀연의 커피, 윤현상의 있는다는 게, 윤현석의 타임, 마인드유의 안녕 여름밤. 그리고 이 곡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박종민과 로이킴이 함께 부른 푸르른 마음까지 네, 모두 준비.

필사마님 다녀가 주셨어요. 데니스 프로젝트의 86학번 청춘가 7.8기에 힘내 비원에이퍼의 스마일 마스크 신청해 주셔서 2시간은 지났나요? 데니스 프로젝트 나온 게 얼만큼 됐지? 7시 반 넘어서 신청곡을 틀어드리기 시작했으니까 아마 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봅시다. 7시 57분에 나가서 지금 못 틀어드려요.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틀어드릴게요. 9시 57분이 지나야 네, 중복돼서 가수가 나가면 안되기 때문에 이따 틀어드리고요. 7.8기의 힘내 비원에이퍼의 스마일 마스크 먼저 준비해서 전해드릴게요. 그러면 이 곡과 함께 인피니티의 올해 계절 신곡 나온 거고요. 그리고 장범준의 어차피 저차피 이것도 신곡 나온 거예요. 이거랑 시온의 여름이 덜 끝난 것 같아 라는 곡까지 먼저 전해드리고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정말 잘 가네요. 제가 7시 좀 넘어서부터 멘트했죠. 거의 3시간이 다 돼가는데 넉넉하게 노래를 전해드리면서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마감은 10시에 하기로 했는데 조금 더 있다가 할 거고요. 노래 몇 곡 더 준비를 해드릴게요. 뭐 제가 좋아하는 는 아니고 이 AI 곡들. 네, 사랑은 이제 멈췄어 라는 곡을 지금 전해드리고 있고요. 깊은 밤 다른 곳 은큼한 올빼미의 꿈을 라디오라는 곡과 너의 로망이 될게 그리고 여름밤 이렇게 전해드리면 되려나? 또 노래 좀 짧아갖고 한 곡 더 나갈 수도 있겠네요. 여튼 전해드리고 댄스 프로젝트 노래 있으니까 좀 빠른 곡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연님 신청곡 전해드리기 전에 우리 피사마님께서 우리 엄마한테 전화 오네요. 네, 신청해주셨던 데니스 프로젝트의 노래와 몇 곡을 더 전해드리고 전화 좀 받고 올게요.

어머나, 산타님이 밤에도 오시네요. 반갑습니다. 우리 아연님 신청곡을 마지막으로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연님 다녀와 주셨어요. 꺄, 우리 장미안입니다. 장미안님, 장시간 방송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늘 그 수고하심에 감사드려요. 그럼 편안한 밤 시간 되시고 방송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장미안님 하시면서 우리 아연님께서 좋아하시는 에즈원의 데이 바이 데이, 제이워크의 서든이, 최유리의 밤바다 신청해 주셨습니다. 네, 모두 준비해서 뒤에 넣어두었고요. 데니스 프로젝트와 함께 전해드렸던 이병찬의 투 블루라는 곡을 듣다 보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한국말을 하는 건지 영어를 하는 건지 일본어를 하는 건지 한참 듣고 있었어요. 네, 미지의 세계로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꼭 미저리 막 이렇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발음이 왜 그러는 거죠 대체. 나도 발음이 저런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자, 마감했어도 11시까지는 멘탈 거니까요. 우리 함께 조금만 더 네, 함께 하도록 하고요. 아연님 신청곡 준비해서 전해드리고 올게요.

노래를 쭉 아까 준비하면서 걸어놓은 노래들인데 어떤 노래가 댄스고 어떤 노래가 발라드인지 모르겠어요. 제목을 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은 결의 내가 그린 그림은 네가 그린이 아니고 내가 그린 그림이란 곡이고요. 이어서 철이의 넌 내 노래 들어보라니까 다른 노래를 자꾸 추천하더라 라는 곡이고요. 수민이의 너는 너무 예뻐, 여운의 종이의 계절까지 전해드리고 이제 슬슬 마지막 인사를 드려볼까 합니다.

들어볼게. 아, 출근할 때 듣는, 아, 그래. 그 내 노래 중에도 인생은 쓴맛과 단맛의 조화라고 출근할 때 듣기 좋은 노래.

잘 시간이 되어 가지요. 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노래들을 전해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내일은 제가 병원을 갔다 오면 다 저녁이 될 것 같아요. 몇 시에 올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오는 대로 여러분들 신청곡이라도 네, 준비해 드릴 테니까 없는 동안 네, 음악 잘 즐겨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러시모드로 돌려놓고 내일까지 들을 노래를 넉넉하게 선곡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오늘 장시간 고맙고요. 내일은 그렇고 모레 수요일 1시 여러분들 만나러 올게요. 수요일도 또 방송이 3시간이네요. 네, 그러면 수요일에 만나요, 여러분. 고마웠어요.

0: 하나 손잡아줄게.
1: Even if you go away,
0: don't go away,
1: I'll be okay.
0: 괜찮아 손잡아줄게.

네가 내 옆이었으면 해. 짧은 연필로 네가 적는 것들 맨 위에 I wanna see my name. When I wake up 우리 좁은 이 집안에 소중한 것들이 이젠 꽤 많이 쌓였고 and we know

어쩌겠어 뒤늦게 왜 나는 거지 더 떨어진 놈처럼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쳐서야 나도 그치겠지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쳐서야 나도 그치겠지

밤이 오고 또 아침이 오고 밤이 오고 또 아침이 오고

그리고 웃기는 거, 내가 가사를 쓰고 내가 노래를 하게 만드는 것 충분하다고 생각해.

우리 와우님 나 일어난지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나 오늘 병원 간다고 했는데 갑자기 신청곡을 올리셨네. 아니 일찍 나가려고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진료가 1시 반이에요. 근데 일찍 나가서 분리를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비가 지금 너무 많이 와서 조금 자지러 뭐라고 해야지 좀 줄어들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한 11시쯤 나갈까 생각 중이라 신청곡이 올라오길래 네 일단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우님이 나 부지런하게 또 청문단을 다녀가 주셨네요. 근데 누가 방업했나요? 듣고 계신 분? 네 우리 와우님이 일단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미님. 9월의 첫날이에요. 9월 1일은 장미데이. 갑자기? 대청소하는데 대청소하는 날인데 장미님과 함께 달려볼게요. 요이 땅 하시면서 잘 챙겨 드시면서 쉬엄쉬엄 하세요. 감사합니다 장미님 하시면서 저 오늘 병원 가서 집에 없어갖고 신청곡을 못 전해드려요. 제가 어제 계속 말했는데 못 들으셨나봐요. 여튼 나가기 전까지 네, 왔다갔다 신청곡 전해드릴게요. 눈 뜨자마자 이게 무슨 짓이지? 네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시아의 그놈 목소리 여자아이들의 톰보이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봐 신청하신 거 모두 준비해서 올려두었습니다. 눈 뜨자마자 왜 이래요 와우님 나한테. 여러분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나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또 비가 많이 오는지. 원래 오늘 오전에 뭐 오다가 그치기로 했는데 안 그칠 생각인가 봅니다. 네 그래서 네 아침부터 이렇게 또 신청곡을

That's right.

어쩌겠어 뒤늦게 후회나는 거지 떨어진 놈처럼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